말이죠 포토라 도박하지 마요 사찰이 하나 도박하지 마요 손에 다 잡아대 그것은 이 철도사 그러지 뉴스 연파 대신은 너무 죽으나 밥에 피셔